저거 군말라우베. 원줄 바르신나 바르신나 줄 마르파바 악세링 바르신나 악냐가 바르신나 악내신 기겐 바르신나 마르파로 바이오 만